바치 참수리 꾀꼬리 볼록병아리 개똥지 바귀 기러기 큰부리 제비갈매기 사물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사 전파들 솔새 검은머리 보훌대새 팔새 조개두루미 바위종다리 삼계개리 킥부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봉눈이 불개참의 엄독소리